0: This is your internet
1: hits
0: for all. This is All Hits 24.
2: 지금 저희 고객의 사상으로